0: 반짝이는 나뭇잎과 눈부신 햇살의 여름날 아침, 비 내리는 풍경이 수채화 같은 겨울의 아침, 세상의 모든 음악은 항상 여러분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와 음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은 가톨릭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4.6 FM.
1: Oi, que moi kainga. Ko efia fitu o pole lulu ko toa pe he taim to ni ma ke fa. E fa ka hoko atua e polo kalama ta loa ma fa kos peli. A va hanga nga o tonga o kalan man kau ses meta tiso nu sila. Me le tio ta no fa po ni ono Planet FM. O to e malava be fo ki ke ma o polo kalama ni. A o e fitu ho o wa fa he wiki he website www.planetaudio.org.nz/taulama fa kos peli.